0: 북측에다 보르츠건 계례회가 제라 보르츠건 여러부테레다 바다주산회가지라 이념복이 옥체게다
1: 大便干结费力时间长量少经常便秘排便不规律。香丹青牌科研胶囊，一果一叶一黄芪，增加肠润滑，增强肠动力，温和不刺激，帮助恢复规律排便。规律排便好肠道，规律排便好气色，规律排便好身体。经常便秘，认准香丹青。
2: 中视电视台独家代理 CCTV 三全频道广告资源，魅力舞台，青春出彩，文化综艺。能品牌，中视电视台。